나도 수보 아무냐 지수대 고래디 리수 모과 과전에 과 소비파 사요 내의 중호 모과 과전에 과달로 모과 디지마 망근아 과전에 과 스파 구자 베스마니에 이후다 토마 파티용아 아무냐 도도 모과 아크 과크스 모과 과냐구 니베티요 라자 차부 베마니에 모과 아크 샤쿠스티용아 이니에 간치 모과 마그니에 아크 토궁아 제로 라쇼 아노 베수 티오정아 이니에 과키 아크 키궁아 아무니에 이와사 유니과다 로모과 니수 베마 아지수데 망근아

나도 수보 아무냐 지수대 고리디 리수 모과 과즈니 과 소비파 사요 레즈 추호 모과 과즈니 과달로 모과 디치마 망근아 과수니 과 스파 구자 베스마니 이부타 토마 파티용아 아무냐 도도 모과 아크 과쿠스 모과 과냐구 니베티요 라자 차포 베마니 모과 아크 샤쿠스디용아 이니 간치 모과 마그니 아크 토궁아 제로 라쇼 아노 베수 티오정아 이니 과키 아크 키궁아 아무니 이와사 유니과다 로모과 니수 베마 아지수데 망궁아

0: 초모집에 까먹고 으악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까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马里小尾巴。
1: 哈，贝蒂那包超巴奇马维，努克达，西提波卡门科纳维尔亚科，拉库泽奥米尔维蒂提布加谢帕，扎洛沃超提阿维蒂科丁乔纳尼麦，扎洛沃超多莫莱，超泽奥普奥迪蒂维斯维蒂维克尤，克蒂提维蒂乔纳盖西，卡门科西提乔。海家为不莫白米，木达米达库塔日为来者亚尔亚白骑马过马为，奥普奥地地靠地下地门达嘞，社会主义穆斯米斯阿提格吉切为奥希塔阿莫修。

0: 초모 집에 까먹고 으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까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하 베비 나빠 초 빠치마뷰 누그다 시티포 까무코 나뷰 야코 라쿠즈 오미 으비 디티 뿌자시파 자노보 초 티아비 디코 딘조 나니메 자노보 초 도모레 초즈 오푸 오디 디비 스비 디비 키유 키디 티비 디조 나케시 까무코 치디조 헤냐비 부모 빼미 무다 미나 쿠타 즈비 라이즈 야그 야베 치마 꼬마비 오푸오디 디코디샤 디무다레 세위 주임 스미스가티 그지 체비 오히타가 모슈